0: 한번 비춰요. 앞에 보니 미묘한 거 있다.
1: 아니 야 떨어 러러 보시라도 멀리 우탈래 아니
0: 말라고
1: 할 테니
0: 뭐 어떻게 내려가요 우리 만나는 야리다.